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这是歌舞之城延吉，没有刻意的舞台，街角的长舞舞步，广场上的迷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초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시 배육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 바곧 모내기를 전면 시작하기도 합니다. 시정협에서 시직속 기관 당사위원회와 연합으로 이동식 당수업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 붉은색이 도시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리파가 지나고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용묘 비닐하우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모판 비료를 알심들여 관리하며 논밭 정지 작업을 서두르는 등 모내기를 위해 전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조양 전진 8도촌의 용묘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보았을 때 비닐하우스 안의 변모는 연한 초록색을 띠고 있으며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변모는 마을의 여러 농가가 함께 키우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변모 생존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크게 절약해 줍니다. 이는 이후 모내기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벼 풍작과 소득 증

0: 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육묘 비닐 하우스 안은 따뜻하고 습기가 적당합니다. 파릇파릇한 변모는 풍년의 희망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13채 육묘 비닐 하우스는 면적이 9천여 평방미터에 달하는데 8도 존의 벼 재배호 박영춘과 다른 농민들이 공동으로 육묘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2,250 모의 논에 필요한 변모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내기 전 마지막 관리 기간입니다. 박영춘과 기타 농민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비닐 하우스 내 상황을 점검하며 환기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 물 조절 및 변모 보호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옮겨 심은 후 변모가 빠르게 활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박영춘은 기자에게 전통적인 육묘 방식과는 달리 현재는 과학적인 육묘 기술을 사용하여 전 과정 정밀하게 온도와 습도를 관리함으로써 모종 생장에 안정적이고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농가들은 맑은 날씨를 이용하여 논에 물을 대고 논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우리 시의 벼 재배 계획 면적은 28,600 모입니다. 현재 모내기 전 각종 준비 작업은 농사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5월 13일 시정협은 시직소기관 당사위원회와 연합해 도시발전에 집중하고 사명과 책임 실천 이동식 당수업 주재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시정협 수석 우군, 시정협 부수석 서성붕, 리평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이동식 당수업은 산업 역량 강화, 공급 강시 로선을 선정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지역 핵심 기업을 견학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상급집단 회사에서 당원 간부들은 기업 발전, 실천, 견학, 조심, 사명, 교육, 심화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며 기업의 창고 운영 관리, 물품 분류 및 보관 등 표준화 절차, 그리고 기업의 성장 과정, 경영 규모, 기업 당근설 문화를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집단 산하 메일롱 편의점은 6년 연속 중국 편의점 100강에 선정됐으며 연길 한류 장터, 수상 시장점 등 인기 매장을 운영하고 스마트 물류 산업 단지를 건설하는 등 지역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야급 집단 연결 주식위원회사에서 참가자들은 현대화 지역 기업의 혁신 발전 및전 산업 사슬 건설 실천 학습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생산 공정, 기술 혁신 성과, 당근설과 업무 융합의 실천 사례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공급 강시 전략 아래 첨단 기술 산업의 활발한 발전 추세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현재 길림오동 연길 야급은 10개 지형을 생산할 수 있으며 153개의 약품 생산 비준 문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첨단 기술 기업, 전국 소수민족 용품 지정 생산 기업, 길림성 제약업계 중점 기업, 길림성 100대 민영 기업으로 잇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이동식 당수업 주제 활동은 전통적인 당수업 방식을 타파하고 경제 발전 일선을 당성 교육의 현장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장 견학, 현장 설명, 교류를 통해 당원 간부들은 기업의 생산 경영, 기술 혁신, 브랜드 구축 및 기업 당근설 문화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체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봉사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스스로 정확한 정적관을 사업 창출 및 성과 창출의 전 과정에 녹여내어 기관 당근설과 전시 중심 업무의 깊은 융합 및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의 질적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관의 힘을 주입했습니다.
0: 빨간조끼 자원봉사자가 관광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의료 자원봉사자가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며 애심기업 자원봉사자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모습을 우리 시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시당위 사회사업부는 자원봉사 총괄 책임을 단호히 짊어지고 자원봉사가 재계화, 규범화, 브랜드화, 전문화해로 전면 도약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헌신, 우정, 상호협력, 진보의 자원봉사 정신이 도시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길의 기랭군 자원봉사대호는 이미 도시에 따뜻하고 눈에 띄는 풍경선이 됐습니다. 고속철도역이나 관광지 예동을 전개했습니다. 5일 연휴 성류권 활짝 피어 손님 맞이 활동으로 6만여 명의 관광객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결 자원 봉사는 프로젝트화 추진, 전문화 실현을 견지하며 시간의 집 AI 공익 수업 사회 구역 진입, 1대1 어려움 아동 관심, 옷으로 따뜻하게 하는 연결, 정이 가득한 변방 도시 등 3대 민

0: 재생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젝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14개의 우수 프로젝트가 경쟁을 펼쳤고, 그중 7개가 주급 본선으로 진출했습니다. 공원가도 원방사회구역은 전국 자원봉사 4개 100선진 전형에 입선됐고, 신흥가도 민상사회구역은 전국 전문사회 3.1군 더하기 자원봉사 융합시범사회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여러 개인과 사회구역이 국가급 및 성급 선진 전형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당위 사회사업부 부부장 박송림은 앞으로 계속해서 당 건설을 주도로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화하고 자원봉사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며 민생 자원봉사 브랜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류 및 문화관광 주요 지점을 예의주시하고 로인과 아동, 특수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정밀한 지원 및 봉사 활동을 펼쳐 누구나 헌신을 원하고 항상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도시의 새로운 풍조가 되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원봉사 붉은색이 오랫동안 연기를 밝히고 지속적으로 민심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구간 2026년도 도시 정밀화관리 전문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바, 순찰 횟수를 늘리고 관리 시간대를 확대하면서 도시 문명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여러 가도 주둔 중대와 원무부서는 아침 근무를 시작합니다. 3.1군들은 도로를 따라 순찰하며 도시 면모 환경 위생에 영향 주는 도시의 미시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00회 이상 전문 정돈을 실시하는 바, 무단 게시물, 무단 적치물, 불법 주차, 문명치 못한 양견 행위 권고, 훼손된 진열대 광고 정리, 노출 전선 및 훼손된 시정 시설 점검 등 집법 검사를 전개해 문제 발생 시 즉시 발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밤 집법 일꾼들을 조직해 야외 간판 및 간판 조명 전문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현재까지 훼손된 간판 조명 215건을 검사했으며, 107건은 업체에서 자체로 시정하도록 독촉하고, 나머지도 제때에 시정하도록 추적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기벽, 중국 조선족 민속촌 등 관광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야간 당직 근무를 실시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야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종합관리과 과장 왕적은 아침과 저녁 순찰 중 발견된 문제는 모두 낮에 집중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직접 두 발로 뛰는 업무 태도와 정밀한 작업 방식으로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0: 5월 15일은 17번째 전국 공안기관 경제범죄 척결 및 방비 선전의 날입니다. 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 부대대장 장운승은 불법 모금은 흔히 고리자 무위험,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보통 강의를 듣고 계란을 주거나 강의를 듣고 상품권을 받거나 지인 추천 등의 방식으로 확산된다고 하면서 고리자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르며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준다면 반드시 경계할 것을 귀뜸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0: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 풍경을 체험합니다.
0: 공룡 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광주 작사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 마을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간을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와이파이가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정말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답니다. 현재까지 와이파이 신호가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런 방사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으며 X선이나 CT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처럼 인체 세포나 DNA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방출하는 방사선 강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한계치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재 이 강도의 비전리 방사선이 인간의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꼭 익혀서 먹어야 되는

그냥 먹었다간 췌장을 망가뜨리는 곡물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섞어 먹는 특정 곡물이 사실은 제대로 조리하지 않았을 때 췌장을 실시간으로 파괴하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콩류와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 세포는 실시간으로 녹슬게 되고 이는 결국 췌장염이나 장기 기능 저하, 심지어는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 됩니다. 네, 의학 전문가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인이 선택한 정성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특히 췌장은 속일 수 없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평온한 속과 맑은 안색이라는 보상으로 안겨줍니다. 네, 지혜로운 조리는 단순히 맛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속 장기들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맑은 혈액이 전신을 적시고 췌장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청정하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네, 백세 시대의 건강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그 음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조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부터라도 곡물 하나라도 온 정성을 다하는 현명한 주방의 주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사춘기 여드름도 아니고 나이 들어 자꾸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공식품과 첨가당을 많이 먹으면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 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설탕이 더 먹고 싶어서 장이 더욱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제당, 특히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염증은 다양한 질병 및 암의 전조가 될수 있습니다. 가스, 복부팽만, 변비, 설사,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는 모두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유지되면 음식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수월해집니다.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에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체중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신체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지방을 저항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소장 세균 과증식 때문일 수 있으며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영양소 흡수 감소로 인한 과식 충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과 같은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이 손상되면 숙면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일부 수면 장애는 설사,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불쾌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또한 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생에는 정답.

답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가 없거든요.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공감이 되는 좋은 글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건강해야만이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는 법입니다. 아래에는 의사도 인정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아주 귀중한 정보입니다. 최고의 미용은 잠자기. 네, 이런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고의 폐 영양제는 바로 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항암제는 달리기. 네 번째로 최고의 미백은 자외선 차단. 다섯 번째로 최고의 장수약은 많이 웃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가장 확실한 노후는 돈을 모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좋은 만병통치약은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장 좋은 보약은 발을 담그는 것. 아홉 번째,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본인한테 어울리는지요?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완전 좌우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여유롭게 한정말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참 신타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마음의 태도, 즉 마음가짐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소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 왜 그때는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될까요? 사랑도 잃어봐야 사랑이 소중한 줄 알고 건강도 잃어봐야 건강이 최고인 줄 압니다. 사람도 잃어봐야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마음도 잃어봐야 마음을 단속하게 되고 돈도 잃어봐야 주머니를 단속하게 됩니다. 뭐든 잃고 나면 인생이 다시...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는 매일 1시 30분부터 2시 사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 뭐 친구들끼리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운도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운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듯이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무언가를 꾸준히 하거나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까꿍 하듯이 불쑥 찾아오는 게 운인 것 같습니다. 또한 행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결국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 조금 외롭다, 고독을 많이 느낀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10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매일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인연을 지키세요. 그리고 전화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미 복이라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한 명,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서운함은 빨리 털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웃는 얼굴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감사의 인사는 그때그때 전해주고요. 같은 취미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를 해보세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은 챙겨주세요.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둘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중심 APP, 연지룡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연지종합광播朝鲜语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소리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나갑니다.

네,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우리 둘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도레이 도레입니다. 아래에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됩니다.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반복됩니다.

네,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소리 높게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에와서또틀립니다자꾸앞에둘이둘길지않습니다둘이둘의행복에얼마나죠자그리고제일첫줄보겠습니다제일우줄둘이둘이정답게손을잡고서손을잡고이런네지금많은분들손을잡고서손길게뺍니다아래와서도마찬가지입니다웃고있잖아아닙니다웃고있잖아악보에점이어디에있는지보겠습니다점이있는걸길게뺀다했습니다손을잡고서잡이길지손이길지않습니다예손을잡고서많은분들다틀렸습니다자한번만더따라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둘이 둘이 됐습니다. 앞에 둘이 자꾸 이렇게 길게 빼는 분 계십니다. 꼭 고칩니다. 들립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이제한번만더해보겠습니다다같이

자반복되는부분설명하지않았네요자한번더불러보겠습니다둘이둘이노래방번호는7 9 3 3 6번

0: 받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같이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진가 길게 하기까지 해보였다. 잠이 들려 애썼지만 얼마 못 돼요 또 깨고 만 것이었다. 다시 멀미가 덮쳐들었다. 두 가닥의 대일을 따라 쿵쾅거리며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미식거렸다. 괴로운 듯 춘자는 정주먹으로 가슴 도리를 두드렸다.
1: 괜찮냐?
0: 곁에서 광호기가 물었다.
2: 저 갓나의 오밤째 어디 쏘다니고 그러냐?
0: 그날 눈이 밝게 부어 돌아선 춘자에게 이목의 욕설이 날아들었다. 그 목소리가 엄마의 목소리와 꼭 같아 춘자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지금 회막동이 아니라 사슴꼬리

0: 집에 돌아왔나 하는 환각이 들었다. 그 욕설이 춘자에게 갑자기 현실감을 환기시켜 주었다. 걱정거리가 다시 오이지 짓누른 돌덩이처럼 무겁게 얹혀들었다. 논의 집에 눌러 있었다. 이모의 박대보다는 어떻게 사슴골로 돌아갈까 하는 근심이 더 두터웠다. 홀로 외동딸 키우며 언제부터인가 새끼 밴 암펌처럼 괴팍스러워진 엄마 앞에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작년에는 작황마저 좋지 않았다. 물을 대야 하는 모내기 철에는 지독하게 가물었고 여름철에는 외려 강력의 집들이 몇 채 밀릴 정도로 홍수가 졌다. 그러고 보니 서출이라야 평년 자기 반을 조금 넘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잔인한 보릿고개가 예전보다 앞당겨 시작된 것이다. 위는 바짝 고라있었지만 엄마의 체증기 같은 역적은 점점 더 불어만 갔다. 그런 근심이 춘자에게 짝사랑을 위해 흘린 눈물을 거두게 하고 있었다. 그날도 이목의 여인숙 앞에 길목에서 춘자는 발끝으로 땅을 호비작거리고 섰다. 오늘만은 한번 얼굴에 두툼한 철판을 깔고 이모에게 한번 졸라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못지않게 한성격하는 이모가 무서워 문짓거리며 춘자는 이모가 붙박혀 있는 여인숙으로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는 춘자를 누군가 불렀다.
1: 아이고, 예뻐라.
0: 한껏 멋을 부린 여인 하나가 뾰족구두 소리를 자지러지게 흘리며 춘자를 향해 다가왔다. 다가오며 멀리서부터 말을 걸었다. 솟아오른 광대벽에 하관이 빤 얼굴은 횟가루라도 뒤집어 쓴 것처럼 분화장을 한 40대의 여인이었다. 능실난실 걸어오는 여인은 투피스 차림에 손에 핸드백을 들고 서 있다. 무엇보다 강굴강굴 웨이브진 파마머리가 춘자의 시선을 앗아갔다. 춘자는 자신의 외태머리를 부끄럽게 매만졌다. 여인이 징박은 구두소리를 요란하게 흘리며 춘자를 향해 한발더 다가왔다.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춘자는 현실감을 다 잡기 위해 멋쟁이 여인을 정면으로 햇빛을 쳐다보듯 눈부시게 바라보았다.
1: 약삭 빠르게 생겼는데, 아가씨 혹시 좋은 공장에 취직해볼 생각이 없남? 누구신데요?
0: 짙은 향수 냄새에 흥미해진 정신을 가다듬으며 춘자가 물었다. 그러는 춘자의 표정은 여전히 여인숙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투숙객처럼 떨떠름했다.
1: 우린 봉천에 있는 빈강 방직회사에서 나왔어요. 혹시 글 알아요?
2: 예, 조금만.
0: 춘자가 그냥 외태머리를 매만지며 개활의 소리로 수줍게 말했다. 여인이 핸드백에서 종이조박을 끄집어내겨 춘자 앞에 내밀었다. 종이에 적혀진 글발을 식지로 그루박았다. 여인의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그 손톱을 춘자는 희한하게 지켜보았다. 언젠가 재미로 봉선화물을 들여본 손톱의 색깔은 말도 안 되게 화려한 색깔이었다. 야학에서 배워 까막눈이나마 면한 춘자는 여인의 반짝거리는 그 손톱이 짚는 곳을 따라가며 읽었다. 마치 그 빨간 매니큐어의 손톱이 무당의 채색빛처럼 그녀를 불러내고 이끌어내는 듯했다. 최면이라도 된듯 또박.

0: 또박 읽었다. 저도 모르게 소리내서 읽었다.
1: 빈강 방직회사에서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 여직원을 보충 모집합니다. 무릇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건강한 여성은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 능한 여성은 우선 모집합니다. 월급은 50원. 뜻이 있는 자는 응하기 바랍니다.
2: 오우, 스고이!
0: 여인의 입에서 불쑥 1호가 튀어나왔다. 여인이 다시 말을 바꾸었다.
2: 잘하네. 어쩜 얼굴도 이쁘고.

0: 우렁차며 굵직했고 매우 적극적인 인상이었다. 춘자는 말짱 화려한 말들이 신모르고 술술 새어나오는 여인에게 입술을 마술사의 현란한 묘기를 보듯 멍하니 지켜보았다. 이쁜 처녀들이 그 이쁜 손으로 맨날 땅이나 뜨지고 말 테요. 시내로 나가서 여공이 되어서 광이 나게 살아야지. 일단 가보세요. 무릉도원이 따로 없을 테니. 끝없이 말의 보따리를 터치면서도 그네의 눈길은 한시도 춘자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일신을 훑는 여인의 그 정다라한 눈길에 외려 춘자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취직에 응한다면 한 달에 50원, 1년에 600원의 금료를 지불하게 돼요. 아유, 그렇게 몇 년만 일하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탈될 거 아니에요? 아, 좋은데 시집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도 아리송해 있는 춘자를 향해 여인이 한마디 날렸다. 응하시면 먼저 선대금 10원도 선불해둔답니다. 여인이 말하면서 춘자의 기색을 살폈다. 엄숙한 눈악 속의 동공이 춘자를 움켜쥐기라도 할 듯 팽팽하다.
1: 네? 선대금이요?
0: 춘자의 눈이 개눈깔 사탕을 본 아이처럼 빛났다. 막상 600원이라는 큰 액수는 춘자에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것이 어느 만큼한 액수인지 알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제작의 최림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오늘은 유독 일찍 깨어나 오랜만에 아침 시장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다 보니 오이 옆에 진열된 파프리카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들이 알록달록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애기 주먹 크기만 알맞게 둥글며 색깔이 너무 짙지도 않고 햇빛을 받아 맑고 생큼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 파프리카색이 정말 생큼하네요라고 말했더니 아주머니도 싱글벙글 웃으시며 아침에 막 따온 싱그러운 것들이에요. 맛도 생큼해요라고 정겨운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는 생큼하다입니다. 생큼하다는 밝고 시원한

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요즘 봄이 깊어지면서 자연 곳곳에도 생큼한 빛깔이 가득합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나무들에서 연한 잎이 돋아나고 듬성듬성했던 풀밭도 푸르게 무성해지면서 눈길이 닿는 어느 곳이든 맑고 시원한 빛깔이 느껴집니다. 봄의 생동감과 싱그러움이 고스란히 담긴 풍경을 보며 자연스레 생큼하다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요즘, 어둡고 두툼한 외투를 입고 다니던 동생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꿨습니다.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모습을 보니 어깨선도 흐트러지지 않고 허리라인도 군살 없이 깔끔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동생은 오랜만에 몸에 맞는 옷을 입으니 조금 조이는 듯하다고 말했지만 곁에서 바라본 저는 정말 생큼하고 멋지다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이처럼 생큼하다는 모양이 날씬하고 시원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음식을 맛볼 때도 생큼하다는 말을 자연스레 쓰는데요. 며칠 전 어머니께서 저녁에 오랜만에 비빔국수를 해주신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잘 삶아 찬물로 시원하게 씻어낸 국수에 아삭한 오이와 콩나물을 넣고 어머니만의 비빔 양념장을 얹어 휙휙 버무려 주셨는데 겉보기에 소박해 보였지만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맛이 생큼해서 그릇을 두 번이나 비우게 됐답니다. 생큼하다는 이렇게 감칠맛이 있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큼하다는 빛깔, 모양, 맛 등 일상의 여러 모습에서 두루 쓰이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쓰이는 상황은 다르지만 언제나 깔끔하고 시원하며 상쾌한 느낌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품고 있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눈에 맑게 들어오는 자연의 빛깔, 깔끔하고 늘씬한 사람들의 모습, 입안 가득 개운함을 주는 음식의 맛 속에서 따뜻한 우리말 생큼하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예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곧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정예성이 자본우세로 녹색 연산력과 전력의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명하는 서북지역의 중요한 생태안전 장벽 구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신주 23호 조합체가 발사구역으로 이전되어 적정 시기 발사될 예정입니다.
0: 우리나라 여름철 요지작물이 수학 고봉에 진입했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정항으로 관리 전문 기지를 제정했습니다.
0: 뉴스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 녹색 전환을 다그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청해와 영하는 산업 구조 조정과 지속화를 다그치는 한편 생태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면서 녹색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비중이 전국의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청해성은 올 들어 자원 우세를 입각해

0: 녹색 연산력과 전력의 협동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에 위치한 청정에너지 녹색 연산력 조정 배치 센터에서 직원이 선영에서 항주까지의 다상다역 연산력 전력 협동 조정 배치 플랫폼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올해 가동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항주에서 전력 사용 고봉, 연산력 수요 고봉 등 상황이 나타나면 플랫폼은 청해 관련 지역을 동원해 실시간 연산력 임무를 수행해 항주의 지능 제조, 지혜 민생, 과학 연구와 교육 등의 직접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청해성은 전국 연산력과 전력 협동 선행 시범을 기반으로 하고 선행을 핵심으로 하는 데이터 집적 산업단지를 다그쳐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0개가 넘는 현지 데이터 기업을 집결시켜 신세대 정보기술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역이 황하류에게 속하고 전역이 삼북 공성건설구에 속하는 성급 행정구인 영하는 황하의 기사만 공략전을 잘 치르는 중요한 진지기도 합니다. 영하 역내 덩그르 사막의 사막 퇴치 현장에서 밀집을 실은 무인기가 작업구에 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막 퇴치 인원은 모래 고정용 격자 구조물 절지, 내근성 관목 식재 등 종합 퇴치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하는 황하의 기사만 공략전에서 150만 무에 달하는 사막을 퇴치해 총계획을 임무의 85% 이상을 완수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은 생태 안전 장벽을 다지고 최적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위해서 영하는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제하는 한편 황하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선행구의 전략적 위치 차근에 국토록화, 초원과 습지 복원, 황막화와 사토화 토지 종합 퇴치를 과학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림초 복원 면적을 400만 무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1: 중국 조천위성발사센터가 5월 16일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과 장정희호 FU-23 운반 로켓 조합체를 발사 구역으로 이송해 적정시기 발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전 8시 30분경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과 로켓 조합체가 이동식 발사 플랫폼 받침대의 도움으로 총 조립 테스트 공장을 나와 수직 환적 방식을 통해 발사탑으로 향했습니다.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과 장정2호 FU-23 운반 로켓이 발사장에 진입한 후 기술팀은 수직 조립, 수직 테스트 등 여러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현재 발사장 시설 상황은 양호하며 향후 발사 전 각종 기능 테스트, 합동 테스트 등 작업을 계획대로 전개하게 됩니다.
0: 우리나라 여름철 유지작물은 주로 겨울 유채로 산후량이 국산 식용 식용유의 40%를 차지합니다. 현재 주산지의 겨울 유채 수확이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 유채 재배 구역은 주로 장강류역에 집중됐으며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의 85% 수하를 점합니다. 현재 장강류역의 겨울 유채 수확 작업은 이미 40%를 넘었고 진척 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빠른 편입니다. 호복성 역내 1900여만 무의 겨울 유채의 작황은 량호합니다. 올해 호복성은 산후대현의 장려금 중 40%를 통합 종자 공급과 기술 시범에 돌리고 고수확 고유 함량 품종의 재배 면적을 94%로 늘렸습니다. 근종병 저항신 품종을 처음 보급한 송자시의 경우 증산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안위성은 농기계 긴급 작업팀 792개와 지역 농기계 서비스 센터 400외신계를 동원해 기계 수확 서비스를 전개했습니다. 만강현은 소농가를 위해서 주문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자주적으로 기종, 작업 시간과 면적을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우 날씨로 인한 건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서장은 각종 건조기구 900여 대를 동시에 작업에 투합시키고 만안현은 이동식 건조 설비를 동원해 중조 농가에 즉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중앙재정은 유채 생산 대현에 대한 장려, 경작 지륜작, 녹색 다수확, 고효율 행동, 규모화 재배 조체의 단위당 생산량 향상 등 항목 자금을 배치해 유채 생산을 전문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겨울유채 면적이 안정세를 보이고 자람세는 사상 비교적 좋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 중국 남수북인 그룹에 따르면 남수북인 동

0: 공종선 1기 공사가 운영되면서 북방의 로계로 880억 립방미터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수북인 공정연선의 7개 성과 직할시에 1억 9,500만 명 주민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남부의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연선 주민들은 현재 식수 보상에서 량질 수온 보상에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한편 부대 공사를 보완하면서 수익 범위가 대중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수북인 리용 비중도 2014년에 5.4%에서 14.8%로 증가했습니다. 남쪽의 물은 당초 계획했던 보조 수원에서 공사 연선의 중요한 수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식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남수북인 공정은 홍수기의 여유 수량을 충분히 이용해 연선의 50여 개 하천에 생태 보충수를 공급했습니다. 1호회 화북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정체적으로 반등하고 영종하, 백양전 등 많은 하천과 호수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현재 남수북인 후속 공사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한신농호 경암굴진기가 검수를 끝내면서 장강에 물을 끌어들여 한수를 보충하는 공사의 주요 터널 굴진 작업이 빨라질 것입니다. 현재 공사의 주요 터널 굴진 길이는 24km, 총 작업량의 12%를 완성했습니다.
1: 올 들어 우리나라의 공업자원 순환리용 분야에서 다양한 돌파구가 마련되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자원 순환리용 체계가 가속도로 구축되어 고품질 발전의 친환경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최초의 도시철도 전 단계 자원 순환리용 체계가 전진에서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20여 년간 운행된 퇴역 지하철 열차가 표준화된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열차의 철강과 알루미늄 합금은 재활용률이 98% 이상이고 재생동의 정제 순도는 99%에 달합니다. 올 들어 국가의 대규모 공업 설비 교체 사업이 심화되면서 로후하고 약화된 장비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하고 있습니다. 내몽골에서는 퇴역한 풍력 발전 터빈을 처리하여 고강도 복합 소재 판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단일 생산 라인만으로도 연간 만 톤 이상의 퇴역 터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소 소수의 국가급 건설기계 재제조 기지에서는 폐기된 굴삭기와 적재기의 엔진, 유압펌프 등 핵심 부품을 정밀하게 수리하고 성능을 승격시켜 생산 원가를 50% 이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재생자원 회수 총량은 4억 1,700만 톤, 회수 총액은 1조 3,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재생 유색금속 생산량은 2천만 톤을 돌파하면서 공업 생산에 안정적인 자원 보급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나라는 도시철도, 신에너지 장비, 건설기계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공업 자원 순환 리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녹색 저탄소 전환과 안전 자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0: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저장 산업은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며 설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신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해 신에너지 개발과 리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며 전력 공급 보상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5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양수발전 가변속도 발전기가 광동 적용에서 전기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신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해 시간 양수발전 설비 발전량은 214억 킬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서 회안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발전소 2호기가 전력망 연결을 앞두고 시험 운전 중입니다. 3월 말 기준 전국에 가동 중인 신형 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은 1억 4천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설비 용량이 증감과 동시에 신형 에너지 저장 기술도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은 대규모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설비 비중이 96%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고체 상태 배터리, 수소 에너지 저장 등 파괴적이고 선도적인 기술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형 에너지 저장은 신에너지 개발과 리용을 촉진하고 전력 공급 보상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소비품 신구 교체 정책이 꾸준히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하고 소비 활력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강소

0: 삼성은 최근 스마트홈, 인공지능 단말기, 의료 소비 등 10개 제품군을 포함해 신구 교체 대상을 자율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비 성격 수요에 정확히 부응했습니다. 또한 새 제품 배송과 동시에 기존 제품 회수와 운반 서비스를 추가하여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하는 올해 소비품 신규 교체 대규모 설비 갱신 정책을 통해 스마트홈 제품 구매 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스마트 도어록, 스마트 변기, 스마트 서비스 로봇 등 5개 스마트홈 제품군을 구매할 경우 15%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60세 이상 로인이 스마트 건강 관측 제품 등을 구매할 경우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사상은 올해 신규 교체 정책으로 총 18억 4,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186억 8,700만 원의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섬서 보게시의 디지털 매장에서는 국가 보조금 즉시 할인, 중고 제품, 감정가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신구 교체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사천성에서는 가전제품 신구 교체와 디지털, 스마트 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즉시 할인과 함께 정부 보조금 플러스 판매처 할인, 제조사 직접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스마트 가전과 스마트 기기가 인기 소비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사천성 전역의 소비품 신규 교체 누적 신청 건수는 695만 7,300건을 넘었습니다. 내몽골의 소비품 신규 교체 보조금 정책 수혜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전체의 누적 교체 건수는 126만 1,000건 대, 견인한 소비액은 13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올 들어 자동차, 가전제품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포도시는 3천만 원의 특별 자금을 투입했으며 31개 지역 보조금 항목을 통해서 국가 보조금의 사각지대를 전부 포괄했습니다.
1: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국가중약국이 최근 가정병상 서비스 지침 시행과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 기준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 입원,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제 먼 길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전문적인 병상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병상이란 쉽게 말해 병원 침대를 집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상태가 안정돼 가정에서 치료하기 적합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거주지에 병상을 설치하고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활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병상 서비스는 안전과 적절성, 자발적 참여, 지역관리, 실시간 조정 원칙을 따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택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현재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는 북경, 상해 등 여러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경 풍대구의 상여사는 뇌 손상으로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이후 재활 치료가 큰 난제였습니다. 이에 마가보 지역사회보건센터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파견해 상여사의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가정병상 설치 기준에 부합했던 상여사는 매주 2명의 재활 전문 의로부터 침술 치료와 지압 마사지를 받고 보호사는 전문적인 간호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 기준은 올 9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정병상 관련 재활 진료와 간호 서비스는 의료보험 결제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각지는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신청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특수 환자들이 집에서도 믿음직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0: 현재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대범이 강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중앙기상대는 5월 16일 폭우 황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6일 새벽 귀주 안순 진영현에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의 강우량이 50mm를 넘었으며 뢰우와 강풍이 동반했습니다. 일부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지고 교통이 마비되자 현지에서 즉시 위험요소 점검, 장애물 제거 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속된 강우로 광서 귀향의 도심 주요 간선도로 중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교통경찰과 도시관리 등 부문은 즉시 침수 구간에 대해서 통제를 실시하고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귀향의 도심 주요 도로 침수 상황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0: 있고 도심 교통도 점차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연이은 강우로 강서 감주 숭이현에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일부 현역 도로, 향촌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교통 부문은 즉시 비상 인력과 기계 장비를 투입해 산사태를 제거하고 도로 복원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현역 전반 도로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16일 밤부터 17일까지 강우 강도를 감안해 사천 분지에서 화북, 황하회화 지역 등 여러 곳에 큰 비에서 폭우, 일부 지역은 대폭우가 예상됩니다. 올해 첫 대범위 강우 과정에 대비해서 국가홍수 가뭄 방지 총지휘부는 16일 12시에 호북, 중경에 대해서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안을 가동하고, 광동과 귀순은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강우 대응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마더 중추가 5월 16일 마지막 가문과 유압 개폐기를 연결하면서 병력 운하 세대 항행 중추에 금속 고정물 설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는 총 길이가 134.2km에 달하는 서부 6회 신통로 기간 공사인 병력 운하 항행 중추 본체 공사를 전면 마무리했음을 뜻합니다.
0: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지구급 이상 도시와 현급시가 올해 주택, 지역사회, 거리, 도시구역 등 4개 차원의 도시점검 진단 작업을 전면 개시합니다. 한편 도시점검 진단과 도시갱신을 일괄 추진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전문 진단을 진행하며 먼저 진단하고 후에 갱신하며 진단이 없이는 갱신하지 않는 위험을 관찰할 것입니다.
1: 이번 주말에 열린 중국과학원 제22회 공공과학의 날 행사에서 중국과학원이 산하의 100여 개 연구기관을 대중에 개방했습니다. 대형 과학장치와 연구실 방문, 과학 강연 등 과학 행사 350차를 통해 대중들은 첨단 과학기술의 매력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과학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0: 5월 16일,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인 에달 화성호가 10일간의 시험 항행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항행 과정에서 에달 화성호는 시스템 신뢰도 등을 검사하고 항속 등 핵심 지표를 동시에 검증합니다. 현재 에달 화성호의 건조 진척은 97.8%에 달하며 계획대로 2026년 말까지 인도 작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1: 최근 발표한 2026년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완하고 보호 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는 7가지 주요 과제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지적재산권 시범 사업을 심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와 신속권익보호센터의 고표준 건설을 제기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회의 국가안전외교정책위원회 주석이 16일 전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이 항로 교통관리 기제를 전문 제정하고
1: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가 16일 지역조정회를 열고 콩고, 우간다, 남수단,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현재 콩고의 전염병 사태 위험 부담 등급은 아주 높음이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전염병 위험 부담 등급은 높은 수준입니다. 본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사태는 분비부조형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발한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볼라 출혈열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로 환자 또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림상 징후는 주로 발열과 출혈, 다중장기 손상이며 사망률은 50%에서 90%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보도 회사 로봇, 지정 경로에 따라서 지면 청소를 하고 있는 지원 회사 로봇, 관객과 소통하는 인서 미하우 즈드라다에 따르면 현재 회사에서 구매한 물류 운송 로봇은 기본상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구매량이 2개로 500대를 웃도는 중국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모두 우세가 있습니다. 다양한 중국 로봇 제품을 선택한 볼스카 엘트론 회사의 부스에서 여러 공업 기계 발이 용접, 레이저 마킹, 안전 테스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역 판매 매니저인 야체크 스우 사렉에 따르면 회사가 구매한 공업 로봇은 모두 파워앱의 소주 로봇 시스템 요한 회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 투입한 이러한 제품들은 현지 고객들의 피드백도 매우 좋습니다. 스우사렉 매니저는 이번 전시회에서 많은 참가상들이 중국 로봇 제품을 구매했다며 이는 중국 로봇 제품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표했습니다. 볼스카 상업기술회사 전시구에 청소 로봇과 음식 배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피터 코지너스키는 회사는 오랫동안 재래식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로봇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지난해 상용 기술 회사를 설립했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 업체를 선별했는데 최종 중국 기업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중국의 지원 로봇, 출항지능, 람사 과학기술 등 브랜드 제품을 도입했습니다. 코지너츠키 매니저는 중국 기업은 유럽 고객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로봇에 대해서 맞춤형 개신을 진행함으로써 현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로봇 산업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회사는 더 많은 중국 로봇 기업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세계 각 곳에 왔습니다. 중국 로봇 제품은 현재 중동부 유럽 시장에 갈수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체코에 본사를 둔 중동부 유럽 공업 자동화 기업인 ITS AIM은 장기간 공업 자동화와 하네스 가공 장비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럽 시장에 관련 장비와 자동화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S AIM의 공동 설립자인 시몬 코후트는 회사는 아시아와 유럽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은 하네스 자동화 설비 영역에서 뚜렷한 제조와 원가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코우트는 망설임 없이 중국 기업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라고 표했습니다. 독일 베프 자동화 요한 회사의 볼스카 지역 판매 매니저 달류슈 블레픽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로봇 제조 업체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최근 독일의 하노버 공업 박람회에서도 중국 로봇 회사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빅 매니저는 산업 사슬의 지속적인 완비화와 기술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원가 우세를 가열차 각인하면서 중국의 공업과 로봇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택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업계

0: 心真波罗。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내외초점문제와중요한사건사변에대한자상한보도와설명을해드리는심층보도시간입니다이시간진행맡은한강입니다먼저학습시간을보내드리고분석과설명시간에는중미정상회담에대해말씀드립니다그리고뉴스수석시간에는
2: 바쇼이종생활방식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
3: 및사회에심각한어려움을가져다주었습니다이에대응하여각국은자국의실정에립각하여강력한방역조치를강구함으로써긍정적인성과를거두었습니다현재많은국가들이방역사업에주력하는한편경기회복과사회의발전을위하여노력을경조하고있습니다중국은인민지상주의와생명지상주의원칙을견지하여전세계가하루빨리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이겨내고경기를회복할수있도록힘을보태고자합니다이번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사태를겪으면서우리는많은것을깊이깨닫게되었습니다즉각국의운명은긴밀히연결되어있고인류는동주공제의운명공동체라는것우리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사태대응과경기회복에서모두연대와협력다자주의를견지하여야한다는것글로벌위기에대응하고장원한발전을실현하기위하여서는반드시상호연결및소통을촉진하고개방과포용을견지하여야한다는것1대1로공동건설관련국제협력은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는것입니다중국은시종일관평화적발전과호혜상생을견지할것입니다우리는협력동반자들과함께1대1로를연대하여도전에대응하는협력의길인민의건강안전을수호하는건강의길경제및사회의회복을촉진하는부흥의길발전잠재력을방출하는성장의길로만들고자합니다1대1로공동건설을질적으로추진함으로써인류운명공동체를함께구축해나갑시다보다끈끈한1대1로동반자관계를구축해나아가자2021년4월20일이글은습근평이바고아시아포럼2021년연대회의개막식에서화상으로한기조연설의일부분입니다나는1대1로는어느한나라만의길이아니라모두가함께손잡고앞으로나아갈수있는탄탄대로라고거듭말하였습니다여기에관심을갖는나라는모두참여할수있으며공동참여와협력을통하여그성과를공유할수있습니다1대1로공동건설은발전을추구하고상생을숭상하며희망을전달하는사업입니다우리는미래지향적으로각측과함께공동협상공동건설공동향유의원칙을실천하며개방녹색청렴의리념을고양하면서계속1대1로공동건설을질적으로향상시켜1대1로를기준이높고민생을개선하고지속가능한길로건설하는목표를적극실현할것입니다우리는보다끈끈한위생보건협력동반자관계를구축해나아갈것입니다중국기업들은이미인도네시아브라질아랍연합주장국말레이시아파키스탄터키등1대1로공동건설동반자국들사이에서백신을공동으로생산하고인류의공동번영을위하여적극기여할것입니다
1: 지금까지학습코너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중국인이가장추구하는인격은바로군자입니다
4: 군자인격은생활속에스며든행위존칙입니다
0: 군자는마음에거리낌이없는것

0: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2: 석권청 주석이 24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중미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대면 회담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빈 방문은 미국 대통령이 9년 후 재차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과 세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교환하고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로 정하고 중미 관계 발전을 잘 이끌어 변화와 혼란이 교차한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관계의 정판성인 정상외교는 중미 관계에 대해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석권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몸소 실천하고 최고 차원에서 량호한 교류를 유지하면서 중미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중미 관계가 기복을 겪으면서도 총체적 안정을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당면 100년 병국이 빨려지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겹치고 있습니다. 중미 양국은 스키 투디데스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관계의 새로운 범계를 개척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수 있을지 이는 역사적 물음이자 세계의 물음이며 인민의 물음입니다. 용쟁 유도의 량성 안정, 이견 통제가 가능한 상시적 안정, 평화가 가능한 지속적 안정을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중미 교류 경험과 교훈에 대한 깊은 파악을 구현하고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일관된 원칙을 관통한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 확정은 안정과 건강, 지속 가능의 중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소하며 중대하고 심원한 일을 갖습니다.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는 구호가 아니라 서로 마주하고 나아가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회담 전날 양국 경제무역팀은 총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적극적인 성과를 달성해 양국 인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미 간의 공동리익은 이견상이보다 크고 서로에 있어 중미 각자의 성공은 바로 기회며 세계에 있어 중미 관계의 안정은 바로 호재인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상생입니다. 이견 상의와 마찰의 직면에 견지해야 합니다. 협력 몽독을 확대하고 문제 몽독을 줄이며 더 많은 적극적 진전을 쟁취한다면 중미 관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협력 공간을 열고 양국 인민과 세계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 중

핵심이며 중립관계의 정치적 기반 중의 기반이다. 회담에서 습근정조석은 대만 문제가 중립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이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은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른바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입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쌍방의 가장 큰 공약수입니다. 미국은 반드시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계 공동성명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한 역대 미국 정부의 언약을 엄수하며 이른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진정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응당 다해야 할 국제 임무자 안정과 건강, 지속가능한 중미 관계 발전에 필요한 전제입니다.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무 관계인 중미 관계는 양국 17억 민중의 복지뿐만 아니라 세계 80억 민중의 리익에 관계됩니다. 중미 두 대국 관계는 국제정세의 근본적 방향과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됩니다. 세계가 새로운 갈림길에 나선 상황에서 중미 양국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생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담 기간 양국 수반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조선반도 등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누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잘 치르기 위해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양국은 대국의 흉금과 책임을 갖고 대국의 역할을 발휘하고 양국과 세계에 유리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됩니다. 중미 양국은 반드시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수입해야 합니다. 중미 관계의 전망은 밝은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착안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이견 상의를 다당하게 관리 통제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를 부단히 쌓는다면 양국은 깊고 정확한 공존의기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이 중미 관계가 앞날을 이어나가는 역사적 기고 상징적 해가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바랍니다.

0: 탄소배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열린 일본 침략군 중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회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를 해드리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프랑스 파리 드골 광장 부근의 별빛 클럽 영화관에서 일본 침략군 중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 상영 행사가 일전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마침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입니다. 이번 전시 영상은 영상 자료를 통해 일본 침략군의 중국 침략 역사를 회고하고 항일 전쟁에서 중화민족이 치른 거대한 희생을 명기하며 역사의 진상을 공동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상영 행사는 프랑스 버신 마커스 데레테스와 그의 친구인 종호송 백사글 세 사람이 공동 기획했습니다. 마커스 등은 오랫동안 일본 침략군의 중국 침략 전쟁 사료 수집과 전파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마커스는 그의 외할아버지인 로저 피에르 로렌스가 생전에 소장하고 있던 역사 사진 618장을 상해 송호 항전 기념관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관련 사진은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 일본 침략군이 저지른 죄행과 민중의 고난을 기록했습니다. 이 진귀한 사료를 둘러싸고 세 사람은 세계의 메아리 협회를 공동 설립하고 중국 항전 역사의 국제 전파와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상영 행사에서 마커스는 유럽 사회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기억하고 나치의 만행을 잘 알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방 주전장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 교과서는 도쿄 재판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전 승리를 위해 중화민족이 엄청 큰 희생을 치렀다며 마커스는 외할아버지의 렌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 미쓰비시 그룹에서 전자 엔지니어로 일한 현장 관객 크리스티안 빌라드 아지옹은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식 편차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일찍이 일본 서점에서 영어 역사책을 구입한 크리스티안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대외 침략에 관한 부분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일본 동료들에게 관련 의혹을 물어보려 하자 상대방은 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관련 문제가 일본에서 일종의 집단적 금기가 된 것 같다면 이런 역사적 기억 공백은 관련 간극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활동 자원봉사자 백원 씨는 고급 중학교 제2차 세계대전 역사 수업에서 가족 경력과 결비에 관련 수업 보고를 한 적이 있다며 많은 학우들이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 침략군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원 씨는 이러한 상영 행사는 유럽 주민이 역사의 진상을 료해하는 데 요조하다며 이 역사를 료해하지 않으면 일본과 주변국의 긴장관계 근원을 해디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영 행사가 끝난 후 마커스 등은 또 역사 기억과 당대 전파 화제를 둘러싸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메아리 협회는 앞으로 유럽과 미국 여러 지역에서 역사 상영,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커스는 이 모든 것은 결코 증오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복원하고 사실을 정시하며 역사적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프로입니다. 일전 군촌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군촌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 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훈춘 세관이 감독 관리한 수출 판재의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춘세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 실지에 입각해 감독관리 무식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1운 광천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진흥화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진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달해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진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톱부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지도, 수속대행, 요소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국산 진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합니다.

0: 잘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저순적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저순적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어느 하나 이쁘지 않은 구석이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의 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뽀얀 것이 오동통 살이 올라와서는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보들보들함이 느껴지고요. 손등에다가 입맞춤이라도 하면 쫙 올라오는 살냄새, 마음까지 치유되는 기분입니다. 이런 귀한 아이들의 손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도 두 손 부르트도록 같이 놀아주고 굳은 살 바뀌도록 열심히 일한 여러분, 네, 어른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는 우리 어른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 BDS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Dance to This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BDSM 데이트, 네,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우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네,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여기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피디님. 아, 봄도 아니고 이제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봄이 오기도 전에 갑자기 여름이라뇨. 이 날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쌀쌀한 날씨도 이어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문득 봄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낮에는 여름처럼 무더운 또 날씨가 요 며칠 이어졌고요. 그래도 이제 아침이나 밤에는 조금 쌀쌀하니까요. 또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 그래도 봄입니다. 네, 봄 기운 조금 남았을 때 지금 이 시기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다음 또 일상보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까지 휴가를 내고 드디어 오늘부터 출근했습니다. 2주가량 쉬다가 그 일을 하려니까 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커피 두 잔째 마시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또 쉬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네, 일이 또 손에 안 잡힐 수가 있겠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기운 내시고 또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또 원래 네, 삶 속으로 돌아오는 네, 그 자세도 또 프로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요즘 주말에 요리 공부에 빠져서, 네, 도시락 사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직장 동료분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반찬이 그래서 모자랄 지경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만큼 이제 요리 솜씨도 좋다는 뜻이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매일 같은 또 음식을 먹기보다는 이렇게 또 손맛이 담긴, 네, 집밥을 먹는 이런 또 느낌을 더 좋아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상보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부모님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냈더니 제가 월요일이 너무 힘드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또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요. 또 마음만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그래도 뿌듯한 또 그런 주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잘하셨고요. 그래요. 네, 오늘도 참여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또, 기분 좋은, 네, 또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가 없거든요.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공감이 되는 좋은 글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외선 차단. 다섯 번째로 최고의 장수약은 많이 웃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가장 확실한 노후는 돈을 모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좋은 만병통치약은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장 좋은 보약은 발을 담그는 것. 아홉 번째,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본인한테 어울리는지요?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완전 좌우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여유롭게 한정말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참 신타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바로 마음의 태도, 즉 마음가짐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서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 왜 그때는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될까요? 사랑도 잃어봐야 사랑이 소중한 줄 알고 건강도 잃어봐야 건강이 최고인 줄 압니다. 사람도 잃어봐야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마음도 잃어봐야 마음을 단속하게 되고 돈도 잃어봐야 주머니를 단속하게 됩니다. 뭐든 잃고 나면 인생이 다시 보이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든 있을 때 지키고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되지 말아야겠죠. 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한테 소중한가,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건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1시 30분부터 2시 사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 뭐 친구들끼리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운도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운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듯이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무언가를 꾸준히 하거나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까꿍 하듯이 불쑥 찾아오는 게 운인 것 같습니다. 또한 행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 조금 외롭다, 고독을 많이 느낀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10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일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인연을 지키세요. 그리고 전화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미 복이라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한 병,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서운함은 빨리 털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웃는 얼굴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감사의 인사는 그때그때 전해주고요. 같은 취미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를 해보세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은 챙겨주세요.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음악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이 아닐까요? 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곡이 되겠습니다. 강화 가수의 희노애락 징검다리 함께 듣겠습니다.

똑같은 해인데 떠오를 때마다 그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서서히 산마루를 향해 발돋움하는 아침 해돋이도 어제 아침과는 다를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되풀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 없이 그냥 그대로인 듯 싶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과 몸짓과 말씨 등 순간순간 그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거짓말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안으로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늘 새롭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름이 없는 똑같은 나라면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려노카수의 노래입니다. 매화향기.

학창 시절 비 오는 날이면 학교 교문 앞에서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쏟아지는 비를 사랑으로 맞으며 나를 기다리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날을 위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옥수수 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한 걸음의 병원에 달려가지만 당신 아프실 때는 늘 괜찮으시다는 어머니. 화장실 갈 때에도 잠이 든 가족 깰까봐 내내 조심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늘 자식 걱정에 어머니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셜 실버스타인 작가의 아낌없이 조는 나무가 생각납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사과나무이고 자식은 소년일 것입니다. 아낌없이 소년을 위해 사과도 주고 쉴 수 있게 나무 그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인 기둥까지 내어주고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고도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거룩한 손. 어머니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련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해봅니다. 김미화의 멋진 날 듣고 옵니다.

데니스 워터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골프 선수였는데 어느 날 골프 카드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데니스는 다른 골퍼들 옆에 서서 그들이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앉아서도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냈었고 골프 카트의 의자를 빙빙 돌릴 수 있도록 고안해서 카트 의자에 앉은 채 공을 쳤습니다. 결국 그는 앉은 자세에서 250야드나 공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
1: 오창회 설이나 명절 외에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도 영신 행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주 편벽한 곳에 있다 보니 행사 대오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노라면 언제나 오후가 되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채색 깃발이랑 모형들이 줄고 또 줄어 몇 개 남지가 않는다. 목을 빼들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보게 되는 것이란 열암은 사람들이 얼굴에 금색이거나 남색 또는 붉은색을 칠한 신상을 들고 촉망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늘 이번 행사는 전번보다 성대하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결과는 마냥 거기서 거기였고 뒤에 남는 기념품들이라는 것도 신상을 들어가기 전에 일문을 주고 산 점토 조금, 색종이 몇 조각, 참배 막대기 한 개와 닭털 두세 개로 만든 불면 귀청을 자극하는 소리가 나는 삘릴리라고 부르는 호루래기뿐이었다. 그것을 2-3일간 삑삑 불고 다녔다. 비록 명나라 사람의 글이 과장된 바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도암의 꿈을 회역하며를 읽고 보니 그때의 행사는 아주 사치했다고 느껴진다. 지금도 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룡왕맞이를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 10여 명 사람

사람들이 한 마리의 용을 떠매고 마을 아이들이 바다 도깨비로 분장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그때는 제법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몄던 것이다. 책에서는 수호전중의 인물로 분장한 것을 두고 사방에 다니면서 얼굴이 검고 키 작은 사내를 찾고 키가 큰 사내를 찾고 두탈을 찾고 뚱뚱뽀 중을 찾고 건장한 여인을 찾고 얼굴이 예쁜 여인을 찾고 얼굴이 푸르대대한 사람을 찾고 짱구 머리를 찾고 붉은 수염쟁이를 찾고 고운 수염쟁이를 찾고 검은 얼굴의 사내를 찾고 붉은 얼굴의 사내를 찾는데 성내를 다 돌며 찾아도 없으면 교회, 마을, 산골, 이웃의 부, 주, 현까지 가서 돈을 많이 주고 36을 구해 초빙을 한다. 그들은 량산박의 호환으로 분장을 하고 호탕하게 외치며 늘어서서 인마를 구성하여 나아간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렇게 생동하게 분장한 옛사람들을 두고 누군들 한번 볼 생각이 없겠는가. 아쉽게도 이 성대한 행사는 명저와 함께 없어지고 말았다. 행사는 비록 지금 상해에서 치포를 입는 것을 금하고 북경에서 국사를 논하는 것을 금지하듯 당국에서 금지령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여자나 아이들은 보지 못하게 하였고 선비들, 즉 소위 사대부들도 보러 가지 않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사당이거나 관청 앞으로 구경가곤 했다. 이 제례 행사에 관한 내 지식은 대부분 그들의 말에서 얻어들인 것이지 고증학자가 중요시하는 눈으로 얻은 학문이 아니다. 그런데 한 번은 꽤 호화스러운 행사를 본 적이 있었다. 맨 앞에서 한 아이가 말을 타고 오는데 당보라고 했다. 한참 있다가 고조가 오는데 땀에 등거리가 흠뻑 젖은 사내가 길다란 깃발을 매단 긴 대나무 작대기를 두 손으로 떠받치고 있었다. 흥이 오르면 사내는 작대기를 머리 위에 세우거나 지금껏 나는 그 제례 행사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말았다. 동관에 가서 오창회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내 어린 시절에 있어서는 대단한 일이었다. 그것은 전 현에서 아주 성대한 행사였으므로 동관 또한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을 나가 60여리의 물길만 지나면 거기에는 두 개의 특별한 사당이 있었다. 하나는 매고 사당인데 료제지에 기록되어 있다. 수절한 신녀가 죽은 후 신이 되어 오히려 남의 남편을 빼앗았다고 한다. 지금 신 좌우에는 한 쌍의 젊은 남녀상이 세워졌는데 활짝 웃는 모습이 뇌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바로 오창사당이다. 그 명목부터 독특하다. 고증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오통신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다. 신상은 다섯 남자로서 창궐하게는 보이지 않는다. 뒤에는 부인 다섯 명이 늘어서 있는데 남녀 좌석 구별도 하지 않아 북경극장의 엄한 개성과는 사뭇 다르다. 기실 이것도 내교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오창이기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으며 자연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0: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0: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세계인권선언 발표 70주년 기념좌담회에 보낸 축하편지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국정에 부합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걷자 201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문명의 발전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헌으로서 세계인권사업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국인민은 각국 인민과 함께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함께하며 포용적인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공동으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면서 세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인민의 행복한 삶은 최대의 인권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한 그날부터 인민의 행복과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분투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중화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약 70년간, 특히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발전 성과를 하나로 귀결한다면 다름 아닌 억만 중국인민의 생활이 날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인권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관하게 인권의 일반적 원칙과 현시대의 실정을 결부시켜 국정에 부합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으며 인민 중심의 인권 리념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오늘은 유독 일찍 깨나 오랜만에 아침 시장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다 보니 오이 옆에 진열된 파프리카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들이 알록달록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애기 주먹 크기만 알맞게 둥글며 색깔이 너무 짙지도 않고 햇빛을 받아 맑고 생큼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 파프리카색이 정말 생큼하네요 라고 말했더니 아주머니도 싱글벙글 웃으시며 아침에 막 따온 싱그러운 것들이에요. 맛도 생큼해요 라고 정겨운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는 생큼하다입니다. 생큼하다는 밝고 시원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요즘 봄이 깊어지면서 자연 곳곳에도 생큼한 빛깔이 가득합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나무들에서 연한 잎이 돋아나고 듬성듬성했던 풀밭도 푸르게 무성해지면서 눈길이 닿는 어느 곳이든 맑고 시원한 빛깔이 느껴집니다. 봄의 생동감과 싱그러움이 고스란히 담긴 풍경을 보며 자연스레 생큼하다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요즘 어둡고 두툼한 외투를 입고 다니던 동생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꿨습니다.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모습을 보니 어깨선도 흐트러지지 않고 허리라인도 군살 없이 깔끔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동생은 오랜만에 몸에 맞는 옷을 입으니 조금 조이는 듯하다고 말했지만 곁에서 바라본 저는 정말 생큼하고 멋지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생큼하다는 모양이 날씬하고 시원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음식을 맛볼 때도 생큼하다는 말을 자연스레 쓰는데요. 며칠 전 어머니께서 저녁에 오랜만에 비빔국수를 해주신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잘 삶아 찬물로 시원하게 씻어낸 국수에 아삭한 오이와 콩나물을 넣고 어머니만의 비빔 양념장을 얹어 휙휙 버무려 주셨는데 겉보기에 소박해 보였지만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맛이 생큼해서 그릇을 두 번이나 비우게 됐답니다. 생큼하다는 이렇게 감칠맛이 있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큼하다는 빛깔, 모양, 맛 등 일상의 여러 모습에서 두루 쓰이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쓰이는 상황은 다르지만 언제나 깔끔하고 시원하며 상쾌한 느낌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품고 있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눈에 맑게 들어오는 자연의 빛깔, 깔끔하고 늘씬한 사람들의 모습, 입안 가득 개운함을 주는 음식의 맛 속에서 따뜻한 우리말 생큼하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예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와이파이가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정말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답니다. 현재까지 와이파이 신호가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런 방사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으며 X선이나 CT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처럼 인체 세포나 DNA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방출하는 방사선 강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한계치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재 이 강도의 비전리 방사선이 인간의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꼭 익혀서 먹어야 되는 그냥 먹었다간 췌장을 망가뜨리는 곡물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섞어 먹는 특정 곡물이 사실은 제대로 조리하지 않았을 때 췌장을

소화액을 뿜어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세포는 실시간으로 녹슬게 되고, 이는 결국 췌장염이나 장기 기능 저하, 심지어는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 됩니다. 네, 의학 전문가들이 제발 삶아서 혹은 푹 익혀서 드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곡물 속에 숨겨진 천연 독소를 열로 중화시키고 장기가 편안하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예민한 장기이기에 조리법 하나에도 온 정성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거친 곡물을 섭취할 때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푹 삶아서 부드러운 상태로 드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조리법의 변화가 우리의 췌장 수명을 결정하며 10년 뒤에도 췌장 질환 걱정 없이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게 해줄 유일하고 확실한 건강 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인이 선택한 정성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특히 췌장은 속일 수 없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평온한 속과 맑은 안색이라는 보상으로 안겨줍니다. 내 지혜로운 조리는 단순히 맛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속 장기들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맑은 혈액이 전신을 적시고 췌장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청정하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네, 100세 시대의 건강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그 음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조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부터라도 곡물 하나라도 온 정성을 다하는 현명한 주방의 주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사춘기 여드름도 아니고 나이 들어 자꾸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 들어 자꾸 올라오는 여드름은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피부 트러블에 달달한 음식이 자꾸 당길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항생제 복용과 같은 요인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뇌, 심장, 면역체계, 피부 호르몬, 체중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흔한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공식품과 첨가당을 많이 먹으면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 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설탕이 더 먹고 싶어서 장이 더욱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제당, 특히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염증은 다양한 질병 및 암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 복부팽만, 변비, 설사,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는 모두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유지되면 음식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수월해집니다. 식습관이나 운동습관의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체중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신체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지방을 저항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소장 세균 과증식 때문일 수 있으며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영양소 흡수 감소로 인한 과식 충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과 같은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이 손상되면 숙면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일부 수면 장애는 섬유 근육통 위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신 염증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 체계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과민증은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나타납니다. 음식 과민증은 장내 박테리아의 질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복부팽만, 가스, 설사,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불쾌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또한 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초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 배어 육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바 곧 모내기를 전면 시작하기도 합니다. 시정협에서 시직소 기관 당사위원회와 연합으로 이동식당 수업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 붉은색이 도시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리파가 지나고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육묘 비닐하우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모판 피로를 알심들여 관리하며 논밭 정지 작업을 서두르는 등 모내기를 위해 전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조양 전진 8도촌의 육묘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보았을 때 비닐하우스 안의 변모는 연한 초록색을 띠고 있으며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변모는 마을의 여러 농가가 함께 키우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변모 생존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크게 절약해줍니다. 이는 이후 모내기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벼 풍작과 소득 증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육묘 비닐하우스 안은 따뜻하고 습기가 적당합니다. 파릇파릇한 변모는 풍년의 희망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13채 육묘 비닐하우스는 면적이 9천여 평방미터에 달하는데 팔도촌의 벼 재배 후 박영춘과 다른 농민들이 공동으로 육묘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2250무의 논에 필요한 변모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내기 전 마지막 관리 기간입니다. 박영춘과 기타 농민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비닐하우스 내 상황을 점검하며 환기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 물 조절 및 변모 보호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옮겨 심은 후 변모가 빠르게 활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박영춘은 기자에게 전통적인 육묘 방식과는 달리 현재는 과학적인 육묘 기술을 사용하여 전 과정 정밀하게 온도와 습도를 관리함으로써 모종 생장에 안정적이고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농가들은 맑은 날씨를 이용하여 논에 물을 대고 논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우리 시의 벼 재배 계획 면적은 28,600 무입니다. 현재 모내기 전 각종 준비 작업은 농사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5월 13일 시정협은 시직소기관 당사위원회와 연합해 도시발전에 집중하고 사명과 책임 실천, 이동식 당수업 주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시정협 주석 우군, 시정협 부주석 서성붕, 리평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이동식 당수업은 산업 역량 강화, 공급 강시 로선을 선정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지역 핵심 기업을 견학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상급집단회사에서 당원 간부들은 기업 발전, 실천, 견학, 조심, 사명, 교육, 심화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며 기업의 창고 운영관리, 물품 분류 및 보관 등 표준화 절차 그리고 기업의 성장 과정, 경영 규모, 기업 당근설 문화를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집단 산하 메일롱 편의점은 6년 연속 중국 편의점 100강에 선정됐으며 연길 한류 장터, 수상시장점 등 인기 매장을 운영하고 스마트 물류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지역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에서 참가자들은 현대화 지역기업의 혁신발전 및 전산업사슬 건설 실천학습과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생산공정, 기술혁신성과 당근설과 업무융합의 실천 사례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공급 강시 전략 아래 첨단 기술 산업의 활발한 발전 추세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현재 길림오동 연길야급은 10개 지형을 생산할 수 있으며 153개의 약품 생산 비준 문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첨단 기술 기업, 전국 소수민족 용품 지정 생산 기업, 길림성 제약업계 중점 기업, 길림성 100대 민영 기업으로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이번 이동식 당수업 주제 활동은 전통적인 당수업 방식을 타파하고 경제발전 일선을 당성교육의 현장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장 견학, 현장 설명, 교류를 통해 당원 간부들은 기업의 생산 경영, 기술 혁신, 브랜드 구축 및 기업 당근설 문화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체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봉사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스스로 정확한 정적관을 사업 창출 및 성과 창출의 전 과정에 녹여내어 기관 당근설과 전시 중심 업무의 깊은 융합 및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의 질적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관의 힘을 주입했습니다.
1: 빨간 조끼 자원 봉사자가 관광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의료 자원 봉사자가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며 애심 기업 자원 봉사자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모습을 우리 시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시당위 사회사업부는 자원봉사 총괄 책임을 단호히 짊어지고 자원봉사가 재계화, 규범화, 브랜드화, 전문화해로 전면 도약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헌신, 우정, 상호협력, 진보의 자원봉사 정신이 도시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길의 기랭군 자원봉사대호는 이미 도시의 따뜻하고 눈에 띄는 풍경선이 됐습니다. 고속철도역이나 관광지에서 그들은 관광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길을 안내합니다. 로인이나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신속히 손을 내밀어 돕고 대학 입시, 고중 입시 시기에는 따뜻하게 수험생을 호위합니다. 그들의 활약하는 모습은 다양한 자원봉사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팀은 연길에 많이 있으며 대부분은 연길시 자원봉사자 연합회 회원입니다. 현재 연길시 자원봉사자 연합회에는 88개의 단체 회원, 등록 자원봉사자 300명, 유동 자원봉사자 15,000명이 있으며 이미 3단계 연계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규범화된 건설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 대우의 전문화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당위 사회사업부 부부장 박송림은 현재 전시에는 1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공항, 터미널, 상권, 사회구역, 관광지, 골목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당원 간부, 청년 학생, 소년 선봉대원, 제대 군인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으며 신분 달라도 하나된 조심으로 전민이 선해지고 도시가 따뜻해지는 강력한 힘을 결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주요 행사와 주요 시기에 연길 자원봉사 활동은 빛나는 포인트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5천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2만여 명의 관광객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음력설 연휴 기간에는 자원봉사로 따뜻하고 기란 새해 전문 행동을 통해 13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레봉 따라 배우기 월에는 140여 회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5일 연휴 성류권 활짝 피어 손님 맞이 활동으로 6만여 명의 관광객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길 자원봉사는 프로젝트화 추진, 전문화 실현을 견지하며 시간의 집 AI 공익 수업 사회구역

0: 진입, 1대1 어려움 아동 관심, 옷으로 따뜻하게 하는 연길, 정이 가득한 변방 도시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젝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14개의 우수 프로젝트가 경쟁을 펼쳤고 그중 7개가 주급 본선으로 진출했습니다. 공원가도 원방사회구역은 전국 자원봉사 4개 100선진 전형에 입선됐고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은 전국 전문사회 3.1군 더하기 자원봉사 융합시범사회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여러 개인과 사회구역이 국가급 및 성급 선진 전형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당위 사회사업부 부부장 박송림은 앞으로 계속해서 당 건설을 주도로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화하고 자원봉사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며 민생 자원봉사 브랜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류 및 문화관광 주요 지점을 예의주시하고 로인과 아동, 특수 취약 계층에 집중하여 정밀한 지원 및 봉사활동을 펼쳐 누구나 헌신을 원하고 항상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도시의 새로운 풍조가 되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원봉사 붉은색이 오랫동안 연기를 밝히고 지속적으로 민심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시도시관리행정지법 구간 2026년도 도시 정밀화 관리 전문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바 순찰 횟수를 늘리고 관리 시간대를 확대하면서 도시 문명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시도시관리행정지법국 여러 가도 주둔 중대와 원무부서는 아침 근무를 시작합니다. 3.1군들은 도로를 따라 순찰하며 도시 면모 환경위생에 영향 주는 도시의 미시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00회 이상 전문 정돈을 실시하는 바 무단 게시물, 무단 적치물, 불법 주차, 문명치 못한 양견 행위 권고, 훼손된 진열대 광고 정리, 노출 전선 및 훼손된 시정시설 점검 등 집법 검사를 전개해 문제 발생 시 즉시 발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밤 집법 일꾼들을 조직해 야외 간판 및 간판 조명 전문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현재까지 훼손된 간판 조명 215건을 검사했으며 107건은 업체에서 자체로 시정하도록 독촉하고 나머지도 제때에 시정하도록 추적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기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관광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야간 당직 근무를 실시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야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종합관리과 과장 왕적은 아침과 저녁 순찰 중 발견된 문제는 모두 낮에 집중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직접 두 발로 뛰는 업무 태도와 정밀한 작업 방식으로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 목적을 뒀다고 했습니다. 집법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정밀화 관리로 도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온정 있는 봉사로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시 도시관리부문에서 일선 사업법을 시행하고 성심성의껏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봉사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앞으로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일상적 장기적 관리를 목표로 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며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 연길에 활기찬 일상에 문명의 품격을 더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실질적인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게 됩니다.
0: 5월 15일은 17번째 전국공안기관 경제범죄 척결 및 방비 선전의 날입니다. 조시공안국은 여러 단위와 함께 북산가도 단산사회구역 공안광장에 조제 집중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는 선전 게시판이 설치되어 불법 모금, 판매 사기, 카드 관련 범죄 등 흔히 발생하는 경제 범죄에 초점을 맞춰 그림과 글을 결합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각종 경제 범죄의 수법, 위험성, 식별 방법을 직접적으로 폭로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이 방지 요령을 빠르게 습득하고 사기 인지 및 방지 능력을 높이도록 인도했습니다. 현장 3.1군들은 또한 지역 대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범죄 수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고수익, 무위험 투자 함정을 경계하고 가볍게 믿지 말고 쉽게 따르지 말고 함부로 송금하지 않는 방지 수칙을 기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선전 전단지를 나눠주어 방지 지식을 시민들 곁에 전달했습니다. 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 부대대장 장운승은 불법 모금은 흔히 고리자 무위험,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보통 강의를 듣고 계란을 주거나 강의를 듣고 상품권을 받거나 지인 추천 등의 방식으로 확산된다고 하면서 고리자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르며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준다면 반드시 경계할 것을 귀뜸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소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0: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0: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1: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꿈을 빨갛게 물을 켜주는
3: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친구들,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해가 뜬다고 해도 그것은 내일의 해겠지요.
0: 맞습니다, 선생님. 내일을 내일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4: 어떠한 일이든지 내일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2: 내 때문에 예쁜 세상 친구들한테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성공을 할 수 있을 수가 없답니다. 특히 뇌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물고기들은 공기 대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쉴 새 없이 입을 뻐끔거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기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소가 알맞은 비율로 섞여있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이 막혀버리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공기 속에 매연을 마시고 있다면 몸에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0: 선생님, 눈썹은 왜 필요할까요?
1: 네, 그럼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눈썹이나 속눈썹은 얼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썹은 빗물이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또이 속눈썹도 물이 흘러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먼지가 눈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상식들 잘 알고 있겠는데요. 눈썹과 속눈썹은 눈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보통 6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여서 눈속으로 들어오르는 먼지 등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나오는 눈물과 또 기름

이 먼지를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눈썹, 눈썹, 눈을 깜빡이는 것, 눈물 등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0: 사람의 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1: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가 모여 신경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관으로 척추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형성하며 뇌막에 쌓여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명령기관이 있으며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 등 모든 것이 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래요. 희원 친구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인간의 뇌는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요. 이 대뇌는 둥근 계란형으로 중앙에 세로로 깊은 흠이 있고 또 좌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주름으로 이루어진 이 대뇌는 운동과 지각에 대한 중추가 있습니다.

0: 네, 우리 친구들은 새는 왜서 날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 새가 날수 있는 원인은 체구가 작고 가벼우며 날개가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구조와 성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 생각에는 새는 깃털이 부드러워 공기의 힘을 잘 받아 날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저희들 방송 청취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는 체형이 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의 저항력을 줄일 수 있고 뼛속에 공기가 차 있어 몸무게도 아주 가벼우며 날개를 퍼덕일 때면 공기가 몸 아래에서 상승 기류를 형성하면서 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2: 새는 비행 근육이 무척 발달하였고 폐활량도 상당히 크답니다. 바로 이러한 신체 구조로 인해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0: 친구들, 그럼 새는 이빨이 없이 어떻게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그럼 현 친구 설명해 볼까요?
1: 새의 식도에는 팽창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선항이라고 하지요. 새가 먹는 음식물들은 잠시 선항에 저장되었다가 물에게 된후 유수석의 산항에 들어갑니다.
0: 네, 산항에는 새가 평소에 삼켜두었던 작은 돌멩이들이 있어서 음식물은 이 작은 돌멩이들에 의해 부서진 후 소화 흡수되고 있습니다. 새는 이빨이 없이도 음식물을 부스러뜨릴 수 있는 거네요. 친구들, 한 가지 재미나는 걸 함께 알아볼까요?
2: 뭔데요? 왜서 우리는 비뚤비뚤 걷는지 알고 있어요?
0: 글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리가 뒤뚱거리고 걷고 있네요. 오리는 발이 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몸 앞부분이 무겁고 뒷부분이 참 가볍습니다. 때문에 오리는 걸을 때 반드시 몸을 뒤로 젖혀야만 무게중심이 두발 가운데 있게 되지요. 오리는 다리가 짧아서 몸도 발걸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뚤비뚤 걷는 거랍니다.

0: 네, 두 친구는 혹시 타조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1: 네, 저는 정순동물원에 갔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 저는 상해 야생동물원에 놀러 갔을 때 봤어요.
0: 네, 그래요. 그럼 타조는 왜서 날지 못하는지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1: 타조의 다리가 너무 길어서가 아닐까요?
0: 글쎄요. 다리가 길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랍니다. 타조의 날개는 기나긴 생활 과정에 이미 퇴화돼서

0: 아주 작아졌습니다. 반면에 체형은 무척 커서 짧고도 아주 작은 날개로는 근본 거대한 몸집을 받들어 올릴 수가 없답니다. 해서 타서는 날 수 없게 된 건데요. 타서는 비록 날지 못하지만 굵고 힘이 있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의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럼 수리개는 왜서 시력이 특별히 좋을까요?
1: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눈의 구조가 진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제가 알려드릴까요? 수리개가 시력이 좋은 것은 독특한 눈 구조 때문이랍니다. 원래 수리개의 승마막에는 강광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들로 하여 물체를 분별하는 영민도가 더욱이 높아졌답니다.
0: 네, 그외 수리개의 심막막에는 또 일종의 돌 기린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더 똑똑히 볼 수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수리개가 높은 상공에서도 지면에 사냥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친구들, 왜서 부엉이는 밤에만 쥐를 잡는지 알고 있습니까? 쥐들이 밤에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1: 제 생각에는 부엉이 눈은 낮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밤에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다른 새들과는 달리 부엉이의 눈에는 비교적 어두운 광선을 감지할 수 있는 원주형의 세포들이 가득 분포되어 있는 대신 비교적 강한 광선 속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원주형 세포가 결핍합니다. 때문에 광선이 어두운 밤에 부엉이는 시각이 더 예민해지고 따라서 밤에만 쥐잡이에 나서는 거랍니다.

0: 친구들 무슨 일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과정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 아닐까요? 그 결과가 내가 바라던 결과일 수도 있고 자신이 바라지 않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스스로에게 박수 칠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합니다. 박수는 자신의 결과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한 박수인 것 같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친구들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를 떠나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고 그 노력에 대해 박수를 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0: 그래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나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예쁜 세상 마감하겠습니다.
3: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아빠, 힘들어요.
5: 힘내서 아들, 건강, 건강.
0: 여보, 이렇게 매일 같이 운동하니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도 적게 마시고 가족 건강 지키니 너무 좋네요. 하루 만보 가족과 같이 걷겠다고 하네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곧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정예성이 자본우세로 녹색 연산력과 전력의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명하는 서북지역의 중요한 생태안

0: 안전 장벽 구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신주 23호 조합체가 발사 구역으로 이전되어 적정 시기 발사될 예정입니다.
0: 우리나라 여름철 요지작물이 수학 고봉에 진입했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 지정 항로 관리 전문 기지를 지정했습니다.
0: 묘세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 녹색 전환을 다그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청해와 영하는 산업 구조 조정과 지속화를 다그치는 한편 생태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면서 녹색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비중이 전국의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청해성은 올 들어 자원 우세를 입각해 녹색 연산력과 전력의 협동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에 위치한 청정에너지 녹색 연산력 조정 배치 센터에서 직원이 선영에서 항주까지의 다상다역 연산력 전력 협동 조정 배치 플랫폼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올해 가동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항주에서 전력 사용 고봉, 연산력 수요 고봉 등 상황이 나타나면 플랫폼은 청해 관련 지역을 동원해 실시간 연산력 임무를 수행해 항주의 지능 제조, 지혜 민생, 과학 연구와 교육 등에 직접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청해성은 전국 연산력과 전력 협동 선행 시범을 기반으로 하고 선영을 핵심으로 하는 데이터 집적 산업단지를 다그쳐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0개가 넘는 현지 데이터 기업을 집결시켜 신시대 정보기술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역이 황하류에게 속하고 전역이 삼북 공장 건설구에 속하는 선급 행정구인 영하는 황하의 기자만 공략전을 잘 치르는 중요한 진지기도 합니다. 영하 역내 덩그르 사막의 사막 퇴치 현장에서 밀집을 실은 무인기가 작업구에 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막 퇴치 인원은 모래 고정용 격자 구조물 설치, 내근성 관목 식재 등 종합 퇴치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하는 황하의 기자만 공략전에서 150만 모에 달하는 사막을 퇴치해 총 계획을 임무의 85% 이상을 완수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생태 안전 장벽을 다지고 최적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위해서 영하는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제하는 한편 황하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선행구의 전략적 위치 차근에 국토 녹화, 초원과 습지 복원, 황막화와 사토화 토지 종합 퇴치를 과학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림초 복원 면적을 400만 모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0: 중국 주천위성발사센터가 5월 16일 신주 23호 요인 우주선과 장정희호 FO-23 운반로켓 조합체를 발사구역으로 이송해
1: 그의 40%를 차지합니다. 현재 주산지의 교류유체 수화기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류체 재배구역은 주로 장강류역에 집중됐으며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의 85% 좌우를 점합니다. 현재 장강류역의 결류체 수확 작업은 이미 40%를 넘었고 진척 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빠른 편입니다. 호복성 역내 1900여만 무의 결류체의 작황은 량호합니다. 올해 호복성은 산유대현의 장려금 중 40%를 통합 종자 공급과 기술 시범에 돌리고 고수확 고유함량 품종의 재배 면적을 94%로 늘렸습니다. 근종병 저항 신품종을 처음 보급한 송자시의 경우 증산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안유성은 농기계 긴급작업팀 792개와 지역 농기계 서비스센터 460개를 동원해 기계수확 서비스를 전개했습니다. 만강현은 소농가를 위해서 주문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0: 그러면 남수북인 동중선 1기 공사가 운영되면서 북방의 로개로 880억 립방미터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수북인 홍정연선의 7개 성과 직할시에 1억 9,500만 명 주민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남부의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연선 주민들은 현재 식수 보상에서 량질 수온 보상에 조난을 실현했습니다. 한편 부대 공사를 보완하면서 수익 범위가 대중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0: 남수 북인 리용 비중도 2014년에 5.4%에서 14.8%로 증가했습니다. 남쪽의 물은 당초 계획했던 보조 수원에서 공사 연선의 중요한 수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식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남수 북인 공정은 홍수기의 여유 수량을 충분히 이용해 연선에 50여 개 하천의 생태 보충수를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화북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정체적으로 반등하고 영종하, 백양전 등 많은 하천과 호수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현재 남수 북인 후속 공사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한 신농호 경남 굴진기가 검수를 끝내면서 장강에 물을 끌어들여 한수를 보충하는 공사의 주요 터널 굴진 작업이 빨라질 것입니다. 현재 공사의 주요 터널 굴진 길이는 24km, 총 작업량의 12%를 완성했습니다.
1: 올 들어 우리나라의 공업자원 순환리용 분야에서 다양한 돌파구가 마련되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자원 순환리용 체계가 가속도로 구축되어 고품질 발전에 친환경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최초의 도시철도 전 단계 자원 순환리용 체계가 전진에서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20여 년간 운행된 퇴역 지하철 열차가 표준화된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열차의 철강과 알루미늄 합금은 재활용률이 98% 이상이고 재생동의 정제 순도는 99%에 달합니다. 올 들어 국가의 대규모 공업 설비 교체 사업이 심화되면서 로후하고 약화된 장비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하고 있습니다. 내몽골에서는 퇴역한 풍력 발전 터빈을 처리하여 고강도 복합 소재 판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단일 생산 라인만으로도 년간 만톤 이상의 퇴역 터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소소수의 국가급 건설 기계 재제조 기지에서는 폐기된 굴삭기와 적재기의 엔진, 유압 펌프 등 핵심 부품을 정밀하게 수리하고 성능을 승격시켜 생산 원가를 50% 이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재생자원 회수 총량은 4,700만 톤, 회수 총액은 1조 3,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재생 유색금속 생산량은 2천만 톤을 돌파하면서 공업 생산에 안정적인 자원 보급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나라는 도시철도, 신에너지 장비, 건설기계 등전 분야를 포괄하는 공업 자원 순환 리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녹색 저탄소 전환과 안전 자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0: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저장 산업은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며 설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신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해 신에너지 개발과 리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며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5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양수발전 가변속도 발전기가 광동 적용에서 전기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신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해 시간당 28만 립방미터의 물을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올 들어 신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확대로 인해 전국의 양수발전 프로젝트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가동 중인 양수발전 설비 용량은 6,709만 킬로와트에 달했습니다. 1분기 전국 양수발전 설비 발전량은 214억 킬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신용에너지 저장시설 건설도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서 회안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발전소 2호기가 전력망 연결을 앞두고 시험 운전 중입니다. 3월 말 기준 전국에 가동 중인 신용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은 1억 4천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설비 용량이 증감과 동시에 신용에너지 저장 기술도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은 대규모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설비 비중이 96%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고체 상태 배터리, 수소 에너지 저장 등 파괴적이고 선도적인 기술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용에너지 저장은 신에너지 개발과 리용을 촉진하고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소비품 신규 교체 정책이 꾸준히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각지에서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하고 소비 활력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강소성은 최근 스마트홈, 인공지능 단말기, 일회용 소비 등 10개 제품군을 포함해

0: 인구 교체 대상을 자율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비 성격 수요에 정확히 부응했습니다. 또한 새 제품 배송과 동시에 기존 제품 회수와 운반 서비스를 추가하여 정책이 보조금 즉시 할인, 중고 제품 감정가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신규 교체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사천성에서는 가전제품 신규 교체와 디지털, 스마트 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즉시 할인과 함께 정부 보조금 플러스 판매처 할인, 제조사 직접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스마트 가전과 스마트 기기가 인기 소비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사천성 전역의 소비품 신규 교체 누적 신청 건수는 695만 7,300건을 넘었습니다. 내몽골의 소비품 신규 교체 보조금 정책 수혜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전체의 누적 교체 건수는 126만 1,000건대, 견인한 소비액은 13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올 들어 자동차, 가전제품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포도시는 3천만 원의 특별 자금을 투입했으며 31개 지역 보조금 항목을 통해서 국가 보조금의 사각지대를 전부 포괄했습니다.
1: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국가종약국이 최근 가정병상 서비스 지침 시행과 가정병상 고등위 불편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택의료 수요를 종속시키게 됩니다. 현재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는 북경, 상해 등 여러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경 풍대구의 상여사는 뇌손상으로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이후 재활치료가 큰 난제였습니다. 이에 마가보 지역사회보건센터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파견해 상여사의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가정병상 설치 기준에 부합했던 상여사는 매주 2명의 재활 전문의로부터 침술 치료와 지압 마사지를 받고 보호사는 전문적인 간호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 기준은 올 9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정병상 관련 재활진료와 간호서비스는 의료보험 결제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각지는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신청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특수 환자들이 집에서도 믿음직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0: 현재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대봄이 강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조한기상제는 5월 16일 보구황색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6일 새벽 귀주 안순 진영현의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의 강우량이 50mm를 넘었으며 뢰우와 강풍이 동반했습니다. 일부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지고 교통이 마비되자 현지에서 즉시 위험요소 점검, 장애물 제거 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속된 강우로 광서 귀양의 도심 주요 간선도로 중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교통경찰과 도시관리 등 부문은 즉시 침수 구간에 대해서 통제를 실시하고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귀향의 도심 주요 도로 침수 상황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도심 교통도 점차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련이은 강우로 강서 감주, 숭이현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일부 현역 도로, 향촌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교통 부문은 즉시 비상 인력과 기계 장비를 투입해 산사태를 제거하고 도로 복원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현역 전반 도로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조한기상대에 따르면 16일 밤부터 17일까지 강우 강도를 감안해 사천 분지에서 화북, 황하회화 지역 등 여러 곳에 큰 비에서 폭우, 일부 지역은 대폭우가 예상됩니다. 올해 첫 대범이 강우 과정에 대비해서 국가홍수 가뭄 방지 총지휘부는 16일 12시에 호북, 중경에 대해서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광동과 귀주는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강우 대응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단수인 국내 뉴스입니다. 마더 중추가 5월 16일 마지막 한문과 유압 개폐기를 연결하면서 병력 운하 세대 항행 중추에 금속 구조물 설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는 총 길이가 134.2km에 달하는 서부 6회 신통로 기간 공사인 병력 운하 항행 중추 본체 공사를 전면 마무리했음을 뜻합니다.
0: 주택도시농촌 건설부에 따르면 지구급 이상 도시와 현급시가 올해 주택, 지역사회, 거리, 도시구역 등 4개 차원의 도시점검 진단 작업을 전면 개시합니다. 한편 도시점검 진단과 도시갱신을 일괄 추진하고 현지

0: 출장에 따라 전문 진단을 진행하며 먼저 진단하고 후에 갱신하며 진단이 없이는 갱신하지 않는 위험을 관찰할 것입니다.
1: 이번 주말에 열린 중국과학원 제22회 공공과학의 날 행사에서 중국과학원이 산하의 100여 개 연구기관을 대중에 개방했습니다. 대형 과학장치와 연구실 방문, 과학 강연 등 과학 행사 350차를 통해 대중들은 첨단 과학기술의 매력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과학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0: 5월 16일,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인 애달 화성호가 10일간의 시험 항행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항행 과정에서 애달 화성호는 시스템 신뢰도 등을 검사하고 항속 등 핵심 지표를 동시에 검증합니다. 현재 애달 화성호의 건조 진척은 97.8%에 달하며 계획대로 2026년 말까지 인도 작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1: 최근 발표한 2026년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완하고 보호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는 7가지 주요 과제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지적재산권 시범사업을 심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와 신속권익보호센터의 고표준 건설을 제기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회의 국가안전외교정책위원회 주석이 16일 전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이 항로 교통 관리 기제를 전문 제정하고 최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제는 이란과 협력하는 상선과 관련 측에만 개방하며 미국의 자유계획 참여자에 대해서는 계속해 폐쇄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란 언론이 16일 전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관련해 유럽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과 접촉하고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해역 통항 문제에서 현재 이란은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약탈당할 위험 부담 있는 석유는 다시금 이란의 통제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란 증권 거래기구 관련 책임자가 16일 전해 대다하면 이미 끝난 조정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19일부터 이란 주식시장과 각종 주식 투자 기금 파생 상품 거래를 재개할 것입니다.
1: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가 16일 지역 조정회를 열고 콩고, 우간다, 남수단,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의학협회 등 관련 인원과 함께 새 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상황 예방 통제와 관련해 토론과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회는 국경 관측과 조기 경보 관리, 감염 예방과 통제, 환자 관리, 밀접 접촉자 관리, 후원 보장과 자원 조동 등을 포함한 우선 대응 사항에 대해 중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열린 소식 발표회에서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가 에볼라 전염병 확산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콩고와 우간다 두 나라에서 의심 병例가 나타났습니다. 콩고에서 보고한 감염 병例는 336건, 그중 사망자가 87명이며 주로 이투리주에 집중되었습니다. 우간다의 경우 15일 류입성 병례가 나타났습니다. 콩고에서 온한 남성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질환으로 사망한 후 분디부조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현재 콩고의 전염병 사태 위험 부담 등급은 아주 높음이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전염병 위험 부담 등급은 높은 수준입니다. 본 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사태는 분디부조형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발한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볼라 출혈열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로 환자 또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 체液, 분비물, 배설물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림상 징후는 주로 발열과 출혈, 다중장기 손상이며 사망률은 50%에서 90%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2: 시사 해설.

0: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보도 회사 로봇, 지정 경로에 따라서 지면 청소를 하고 있는 지원 회사 로봇, 관객과 소통하는 우수 과학기술 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폴스카 수도 와르샤와에서 열린 국제산업 자동화와 로봇 전시회에서 중국 업체가 선보인 여러 로봇 제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전시관의 초점 화제 중 하나로 거듭났습니다. 3일간 열린 이번 전시회는 쉽사리 폐막했습니다. 물류 운송, 공업 용접에서 상업 서비스까지 봉기 전시회에서 존재감을 크게 과시한 중국 로봇 브랜드를 둘러싸고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중동부 유럽 기업들이 중국 로봇 제품을 현지 시장에 도입했습니다. 물류와 자동화 설비 사업에 종사하는 볼스카 포시티브 기기 회사의 제품 매니저 미하우 즈드라다에 따르면 현재 회사에서 구매한 물류 운송 로봇은 기본상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구매량이 2개로 500대를 웃도는 중국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모두 우세가 있습니다. 다양한 중국 로봇 제품을 선택한 볼스카 엘트론 회사의 부스에서 여러 공업 기계 파리 용접, 레이저 마킹, 안전 테스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역 판매 매니저인 야체크 스우 사렉에 따르면 회사가 구매한 공업 로봇은 모두 파워앱의 소주 로봇 시스템 요한 회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 투입한 이러한 제품들은 현지 고객들의 피드백도 매우 좋습니다. 스우사렉 매니저는 이번 전시회에서 많은 참가상들이 중국 로봇 제품을 구매했다며 이는 중국 로봇 제품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표했습니다. 볼스카 상업기술회사 전시구에 청소 로봇과 음식 배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피터 코지너스키는 회사는 오랫동안 재래식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로봇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지난해 상용 기술 회사를 설립했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 업체를 선별했는데 최종 중국 기업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중국의 지원 로봇, 출항지능, 람사 과학기술 등 브랜드 제품을 도입했습니다. 코지너츠키 매니저는 중국 기업은 유럽 고객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로봇에 대해서 맞춤형 개신을 진행함으로써 현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로봇 산업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회사는 더 많은 중국 로봇 기업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세계 각곳에 왔습니다. 중국 로봇 제품은 현재 중동부 유럽 시장에 갈수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체코에 본사를 둔 중동부 유럽 공업 자동화 기업인 ITS AIM은 장기간 공업 자동화와 하네스 가공 장비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럽 시장에 관련 장비와 자동화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S AIM의 공동 설립자인 로봇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심층 보도.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세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 맡은 한강우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파리에서 열린 일본 침략군 중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이게 실정에 입각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방역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 회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전 세계가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내고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각국의 운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인류는 동주공제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과 경기 회복에서 모두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장원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상호 연결 및 소통을 촉진하고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제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적 발전과 호혜 상생을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 동반자들과 함께 일대일로를 연대하여 도전에 대응하는 협력의 길, 인민의 건강 안전을 수호하는 건강의 길, 경제 및 사회의 회복을 촉진하는 부흥의 길, 발전 잠재력을 방출하는 성장의 길로 만들고자 합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질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 나갑시다. 보다 끈끈한 일대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자. 2021년 4월 20일 이 글은 습근평이 바구아시아 포럼 2021년 연대회의 개막식에서 화상으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일대일로는 어느 한 나라만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탄탄대로라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발전을 추구하고 상생을 숭상하며 희망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각 측과 함께 공동 협상,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원칙을 실천하며 개방, 녹색, 청렴의 리념을 고양하면서 계속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일대일로를 기준이 높고 민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길로 건설하는 목표를 적극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한 위생보건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랍연합 주장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터키 등 일대일로 공동건설 동반자 국들 사이에서 백신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예방 통제, 공중위생, 전통의학 등 분야에서 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녹색 발전 국제연맹, 일대일로 녹색 투자 원칙 등 다자 간 협력 플랫폼을 보완하여 녹색을 바탕색으로 하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관련 보고서에서 2030년에 이르러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76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서 해탈되고 3200만 명이 중등 정도의 빈곤에서 해탈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으로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측과 함께 노력하여

0: 일대일로를 빈곤 감축의 길, 성장의 길로 건설함으로써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조언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석권형 수석이 24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중미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대면 회담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빈 방문은 미국 대통령이 9년 후 재차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과 세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교환하고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로 정하고 중미 관계 발전을 잘 이끌어 변화와 혼란이 교차한 시기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관계의 정판성인 정상 연료는 중미 관계에 대해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석권형 수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몸소 실천하고 최고 차원에서 량호한 교류를 유지하면서 중미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중미 관계가 기복을 겪으면서도 총체적 안정을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당면 100년 병국이 빨려지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겹치고 있습니다. 중미 양국은 스키 투디데스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관계의 새로운 번개를 개척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수 있을지 이는 역사적 물음이자 세계의 물음이며 인민의 물음입니다. 또한 대국 지도자가 반드시 공동 작성해야 할 시대적 답안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바로 석권형 수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로 삼고 향후 3년 내지 더 오랜 기간에 중미 관계의 전략적 인도를 제공하기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소하며 중대하고 심원한 일을 갖습니다. 건설적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 서로 성취하고 함께 번영해야 합니다.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건설하고 당면 어렵게 이룩한 양호한 추세를 공동 수호하며 정치 외교와 양군의 소통 경로를 한층 더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무역과 보건 건강, 농업, 관광, 인문, 기법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평등과 존중, 호혜적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협력 몽독을 확대하고 문제 몽독을 줄이며 더 많은 적극적 진전을 쟁취한다면 중미 관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협력 공간을 열고 양국 인민과 세계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 중 핵심이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 중의 기반입니다. 회담에서 습근정 조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이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은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른바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입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쌍방의 가장 큰 공약수입니다. 미국은 반드시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계 공동성명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한 역대 미국 정부의 언약을 엄수하며 이른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진정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응당 다해야 할 국제 임무자, 안정과 건강, 지속가능한 중미 관계 발전에 필요한 전제입니다.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무 관계인 중미 관계는 양국 17억 민중의 복지뿐만 아니라 세계 80억 민중의 리익에 관계됩니다. 중미 두 대국 관계는 국제 정세의 근본적 방향과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됩니다. 세계가 새로운 갈림길에 나선 상황에서 중미 양국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생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담 기간 양국 수반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조선반도 등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누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잘 치르기 위해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양국은 대국의 흉금과 책임을 갖고 대국의 역할을 발휘하고 양국과 세계에 유리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됩니다. 중미 양국은 반드시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중미 관계의 전망은 밝은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착안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이견 상의를 타당하게 관리 통제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를 부단히 쌓는다면 양국은 깊이고 정확한 공존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이 중미 관계가 앞날을 이어나가는 역사적이고 상징적 해가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바랍니다.

0: 수업의 출력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열린 일본 침략군 중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회 말씀드립니다.

중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 상영 행사가 일전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마침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입니다. 이번 전시 영상은 영상 자료를 통해 일본 침략군의 중국 침략 역사를 회고하고 항일 전쟁에서 중화민족이 치른 거대한 희생을 명기하며 역사의 진상을 공동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상영 행사는 프랑스 보신 마커스 데레테스와 그의 친구인 종호송 백사글 세 사람이 공동 기획했습니다. 마커스 등은 오랫동안 일본 침략군의 중국 침략 전쟁 사료 수집과 전파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마커스는 그의 외할아버지인 로저 피에르 로렌스가 생전에 소장하고 있던 역사 사진 618장을 상해 송호 항전 기념관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관련 사진은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 일본 침략군이 저지른 죄행과 민중의 고난을 기록했습니다. 이 진귀한 사료를 둘러싸고 세 사람은 세계의 메아리 협회를 공동 설립하고 중국 항전 역사의 국제 전파와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상영 행사에서 마커스는 유럽사회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기억하고 나치의 만행을 잘 알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방주전장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 교과서는 도쿄 재판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전 승리를 위해 중화민족이 엄청 큰 희생을 치렀다며 마커스는 외할아버지의 렌즈가 관련 역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영 현장에서 방영한 10분 분량의 단편 영화는 일본 침략군이 중국을 침략한 관건적 역사 사실을 회고하고 군국주의 사상의 근원소 체험했습니다. 일찍이 일본 서점에서 영어 역사책을 구입한 크리스티안은 2차 세계대전하는 데 요조하라며 이 역사를 려야하지 않으면 일본과 주변국의 긴장관계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영 행사가 끝난 후 마커스 등은 또 역사 기억과 당대 전파 화제를 둘러싸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메아리 협회는 앞으로 유럽과 미국 여러 지역에서 역사 상영,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커스는 이 모든 것은 결코 증오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복원하고 사실을 정시하며 역사적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승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둘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 매체 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옌지 종합광보 자우생위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소리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나갑니다.

네, 김웅준 작사, 김덕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네, 도레이 도레입니다. 아래에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됩니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반복됩니다.

마지막에와서또틀립니다자꾸앞에둘이둘길지않습니다둘이둘의행복에얼마나죠자그리고제일첫줄보겠습니다제일우줄둘이둘이정답게손을잡고서손을잡고이런네지금많은분들손을잡고서손길게뺍니다아래와서도마찬가지입니다웃고있잖아아닙니다웃고있잖아이손이길지않습니다예손을잡고서많은분들다틀렸습니다자한번만더따라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1절. 둘이 둘이 세 번째 두 글자 두 번째 둘 둘이 깁니다. 둘이 둘이 다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서 명심하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둘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와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에서 질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바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킹 FM 라디오 앱에서는 연지 중허광보 초생위 검색하시면 바로 또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가 없으셔도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둘이 둘이

마지막 부분 둘이 둘이 했습니다. 앞에 둘이 자꾸 이렇게 길게 빼는 분 계십니다. 꼭 고칩니다. 들립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부분 설명하지 않았네요.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둘이 둘이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0: 9736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0: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0: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세계인권선언 발표 70주년 기념 좌담회에 보낸 축하 편지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국정에 부합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걷자 201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문명의 발전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헌으로서 세계인권사업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국 인민은 각국 인민과 함께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함대하며 포용적인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공동으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면서 세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인민의 행복한 삶은 최대의 인권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한 그날부터 인민의 행복과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분투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중화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약 70년간, 특히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발전 성과를 하나로 귀결한다면 다름 아닌 억만 중국 인민의 생활이 날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인권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관하게 인권의 일반적 원칙과 현시대의 실정을 결부시켜 국정에 부합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으며 인민 중심의 인권 리념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생존의 권리와 발전의 권리를 선차적인 기본 인권으로 간주하고 전체 인민의 경제 권리, 정치 권리, 사회 권리, 문화 권리, 환경 권리를 조화롭게 증진시키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면서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권 연구 일꾼들은 올바른 길을 향해 시대와 더불어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혁신하며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풍부히 하고 세계 인권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보다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마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물소리 노래처럼 들려오고 살구꽃 앵두꽃 향기 넘친 꽃동네 어린 시절 모닥불에 풋강냉이 구워먹고 술래 잡고 씨름하며 뒹굴던 그 마음 아 세월이 세월이 흘렀어도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강촌마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 마을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간을 마칩니다.
1: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 산문집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계속하여서 산문집에 수록된 오창회 읽어드리겠습니다.

옷장회. 설이나 명절 외에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도 영신 행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주 편벽한 곳에 있다 보니 행사 대오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노라면 언제나 오후가 되거나 였다. 그러다 보니 채색 깃발이랑 모형들이 줄고 또 줄어 몇 개 남지가 않는다. 목을 빼들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보게 되는 것이란 열암은 사람들이 얼굴에 금색이거나 남색 또는 붉은색을 칠한 신상을 들고 촉망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늘 이번 행사는 전번보다 성대하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결과는 마냥 거기서 거기였고 뒤에 남는 기념품들이라는 것도 신상을 들어가기 전에 일문을 주고 산 점토 조금, 색종이 몇 조각, 참대 막대기 한 개와 닭털 두세 개로 만든 불면 귀청을 자극하는 소리가 나는 삘릴리라고 부르는 호르래기 뿐이었다. 그것을 2, 3일간 삑삑 불고 다녔다. 비록 명나라 사람의 글이 과장된 바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도암의 꿈을 회역하며를 읽고 보니 그때의 행사는 아주 사치했다고 느껴진다. 지금도 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룡왕맞이를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 10여 명 사람들이 한 마리의 룡을 떠매고 마을 아이들이 바다 도깨비로 분장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그때는 제법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몄던 것이다. 책에서는 수호전 중에 인물로 분장한 것을 두고 사방에 다니면서 얼굴이 검고 키 작은 사내를 찾고 키가 큰 사내를 찾고 드타를 찾고 뚱뚱뽀 중을 찾고 건장한 여인을 찾고 얼굴이 예쁜 여인을 찾고 얼굴이 푸르대대한 사람을 찾고 짱구머리를 찾고 붉은 수염쟁이를 찾고 고운 수염쟁이를 찾고 검은 얼굴의 사내를 찾고 붉은 얼굴의 사내를 찾는데 성내를 다 돌며 찾아도 없으면 교회, 마을, 산골, 이웃의 부, 주, 현까지 가서 돈을 많이 주고 36을 구해 초빙을 한다. 그들은 량산박의 호환으로 분장을 하고 호탕하게 외치며 늘어서서 인마를 구성하여 나아간다 라고 기록하였다.

대나무 작대기를 두 손으로 떠받치고 있었다. 흥이 오르면 사내는 작대기를 머리 위에 세우거나 이빨로 가로물거나 지어 콧등에 올려놓기도 했다. 다음은 이른바 고교, 대각, 마두였다. 붉은 죄수복에 족쇄를 찬 죄인 분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그때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광스러우며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아마 이목을 끄는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을 것이다. 그때 나는 병이라도 크게 걸려 어머니가 사당에 가서 죄수역이라도 하나 맡아올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지금껏 나는 그 재례 행사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말았다. 동관에 가서 오창회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내 어린 시절에 있어서는 대단한 일이었다. 그것은 전 현에서 아주 성대한 행사였으므로 동관 또한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을 나가 60여리의 물길만 지나면 거기에는 두 개의 특별한 사당이 있었다. 하나는 매고 사당인데 료제지의에 기록되어 있다. 수절한 신녀가 죽은 후 신이 되어 오히려 남의 남편을 빼앗았다고 한다. 지금 신 좌우에는 한 쌍의 젊은 남녀상이 세워졌는데 활짝 웃는 모습이 뇌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바로 오창사당이다. 그 명목부터 독특하다. 고증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오통신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다. 신상은 다섯 남자로서 창궐하게는 보이지 않는다. 뒤에는 부인 다섯 명이 늘어서 있는데 남녀 좌석 구별도 하지 않아 북경극장의 엄한 개성과는 사뭇 다르다. 기실 이것도 내교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오창이기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으며 자연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음악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이 아닐까요? 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수의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곡이 되겠습니다. 강화 가수의 희노애락 징검다리 함께 듣겠습니다.

똑같은 해인데 또를 때마다 그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서서히 산마루를 향해 발돋움하는 아침 해돋이도 어제 아침과는 다를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되풀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 없이 그냥 그대로인 듯 싶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과 몸짓과 말씨 등 순간순간 그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거짓말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안으로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늘 새롭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름이 없는 똑같은 나라면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르노 가수의 노래입니다. 매화향기.

학창시절 비오는 날이면 학교 교문 앞에서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쏟아지는 비를 사랑으로 맞으며 나를 기다리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날을 위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옥수수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한 걸음의 병원에 달려가지만 당신 아프실 때는 늘 괜찮으시다는 어머니. 화장실 갈 때에도 잠이 든 가족 깰까봐 내내 조심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늘 자식 걱정에 어머니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셜 실버스타인 작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납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사과나무이고 자식은 소년일 것입니다. 아낌없이 소년을 위해 사과도 주고 쉴 수 있게 나무 그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인 기둥까지 내어주고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행복해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노인이 되어 찾아온 소년에게 자신의 밑둥을 내어주며 앉으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마음이 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비록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리고 얼굴에는 거미줄처럼 깊은 주름이 지고 손은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 주름이 졌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기꺼이 한몸 희생을 하신 어머니의 손이 아닐까요? 내어주고도 또 내어주고도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거룩한 손, 어머니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련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해봅니다. 김미화의 멋진 날 듣고 옵니다.

선수는 다른 골퍼들 옆에 서서 그들이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앉아서도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냈었고 골프 카트의 의자를 빙빙 돌릴 수 있도록 고안해서 카트 의자에 앉은 채 공을 쳤습니다. 결국 그는 앉은 자세에서 250야드나 공을 날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골프 지도 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인간의 정신은 마비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김매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코신.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9:30，你在等着谁的信息？闭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沮丧，你总感到失望，对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透，你总笑着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将爱麻木，可突然回想起了全部。将你的雨夜之窗起舞，收起雨写完了名字。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纵横。